0: 시 퍼치 무
1: 라디오 부치 라디오
0: 라디오
1: 영웅 좋아 우리죠.
2: 같이 준비된 친구를 조금 미리 챔버스에 비하면서 요원은 프로그램 두 번째 국회 스포츠 스페셜.